0: Singa namba so kungam sang, di gagarji, lundin kangi, lay and lagi, pegge get his ink and no let him, Nishin shui. Tarin the pegalun, you don't chicken up to maxum, rabne metal loy, pendang abe, tse sum da, chilun you don't use a true loy, chinda to be tse joke, resapurre. Tarin ying answer, you can no let him na, lada lojan yike, bande lajikun giletum. Kamarinji punzola, anganzo, singing number chedo, ani, tanda pegi, ani. Near up gay, big logico, told them shure. In it, and the little munzo mashukong, ye lero, and telling canzel like ye, and around so some rigi logu dorsam, sembanaro nashe.
1: Some rigi logu rashe, some rini, me rigi, juzo, curu dung, so we labring la, to rigi, dewa, chesser dembe, nagi, dujedam, guze ranzin dembe, nagi, number, misawajik lazze. Some rig dan drever, loguni, gun ring la, things abe, gazodang. Patola, Kori Yambe, Rivolta Vushikain, Jir Lurgishipadi, Debe, Lodan Dawad Dimbi, Juan, Muegi, Chegun Gangimber, Rimbe, Chadipegone, Lodan Le Lugulaser, Deang, Jigden Shubu Digang, Nuju, Chalugi, Kortang, Busin, Dumata Buchunjung, Yenche Layang, Lugu Disuyo, Gangle Jungatang, Jilta Junga, Namji Junga Tumbe, Lugugi Gabion Nijinri Debe, Dena Lurgu Shepe, Tatsik Di, Kulagi Capset, Chunjunji member, Nunun Debe means, Jango Ganjila, Jeju, Jeguna, De, Chala Tangbode, Jango Di, Lugudan, Lugugi Gabjongla, Gangden Tenja, Zogobani, Chungigi Ranjin Dembajiginjo, Dena Zumrik, Shije Namdang Tai Beyub and Nangne, Bergi, Zumrik Ni, Dingzala, Gachawashigin, Bergi, Zumrik La, Sansam Jiri Chenu Gang. Tangpo, Deme Zumrik, Simbe Gabgi Zumrik, Nerap Zumrik, Dengrap Zumrik La Sopa, Chenu, Narap Zumni Gam, Petzimbe Wengi Zumrikni, Mang Chisho, Lushe Dang, Mang Lusola, Deme Batang, Teda, Yitosu Kopa, Shintunyung, Petzimbe Gabsu, Pegas Sunzin Gambe, Lumbo Tumi Samura Gagardu Ige Labr, Zambe Chisu, Gagane, Nandun Ripatur Gube, Pegi, Tumu Maybe Rinne Nanginjibe Gabsu, Pegi Zumri Lugu Mixewajik. Dakap Chego Zubayin. Do dinazung, Pergi Sugur Zumrigam, Narab Zumri Gi, Chashi Denizung, Dakap Chewa, Zamling Kuyung Genang, Zumri Gi, Pergim, Mambo Yubenang, Pergi Zumri Lugugang, Do Tungjina, Zumri Manshu, Pepe, Lugu Dembe Ranjin Chik Tashayo, Chisu, Per Genagi Zinzu, Wone, Gaigi, Zumri Gi Shugan Tang, Denrab Zamling Chi, Kirishimbe Zumri, Mamboji Shugan and Dene, Perlayang. Sugun Zumri the Maimbe, Dengrap Zumri La Sobe, Zumrik Zumzu Zumtang Saba Nasojik Junior Bare, Dudu Desamin Twitch.
0: And Toma Ding and Zukan, you let him sing in number song with Sapshu De and Kamal in Jella, just lay Shui.
2: Ah, Tomlo just lay.
0: Let's say, and Kamal in Jella, and Kiranki, Toma De and Mutu Dorsam Shurana Shui.
2: Ah, Yegi Mutu to teach my Shushana, Ye Mingla, Kamal in Japunzo Che, Marangi, and the guest's house de La Sunomling Shijaki, Aling, Nayim Bache. Amarege, Lobda did in a juba padu, Lada Bidu Kim Dene, Lobjon Che, Dene Juji Jungi, the Belgo Pugimda, Dene Tolobdi, Dili Tolobne Dusche, Lobter Sum Patilichini, and Tade Chalaya, and Lada Rojan Shiji Leguna Laya, Ledungi Lavache, the Chesham Bains, Chuangi.
1: Tajidan and the Pebaji in Bechane, the Peggy, get up Lugu de Shigue de Casus Gachimbury, Sigidula.
2: Chidan and the Kerab Lugus to Zumba Shrag and Nevachim Buchadi wore it. Did he? So we made it some magazines to Kerab Lugusia Wandi, Hachangi Ketchumber, did nonsense and want to pebble the Wutumbina, and to Tade Nedan did Tenjo Wachi in Dizane, and to get Kerab Lugu to Susu, Susu Machin Bina, and Kerab Shambajig, Benchash and Kana Shungi, Lugu Koshi Shaggy, Nedan Shit in the Chadigu, Susu Lugusia Wadi, Shrag Ketchumber is Mudo.
1: Lound Tachidan Lugu Land the Sambata Lugu. Chidani Lugu git the things about catching but in the retam tine and anje the gakapchi the mirichigi Lugu shin the sambata ha leve geta lomambogi get up the Lugu in the share. Taina crangi the peggy Lugu de ni chidum doshi, I mean anje ta chick dodo doshi sunishana.
2: No, Chidan the kerab Lugu sidu sambala chikshiragi things of re the susudo which hashemina Lugu share gitole kangitone nebab. Yungu maridele yine da lugu sidu zambasa susu gi shenzu bazi jmaji dudu chini shubi yina jidum dawuji gi tsui chiche shubi yina ta ngaraya tona la dusi chi tongkoto da durab dunba niya chiche durab gube che chimeo paadu laya pyo la yinpana bugi zimbugi dusi chi wangyur nambri kab didyu zambala ta pyo rang chashab yina chik zimbyo wangyu wala ya gyagab rangzit zangma jidu sne yore pena chashab yina chilo gyagya nishzaji nishzanyi kab diyi kabla chik pyo gi gyawo gi gyana gi gyasa shingen padu ya pungju chene danda tangi koma chunju chayagwa ya nedang dinde chung yore kab didyu zambala gyagya nishzaji zangya la ya wanzu chingi gya shabu tohne ta tante chayimbi yine laisa la ya durin pyo gi na gyagya nijay tohne pyo di chi rangzi tsangma gyagab chi yinpa taa gyanada danyam yinpa chi siyabu yore taa digi daya tsuyu di gyanagi gyasa shingyan la yore taa na shing gyabyo gi sanzam la ya tos chi yodayab re taa dine chi su durab gubay chi chime gab la ya pyo di siyabu tor dine shingi gyanala cha tsuyumpa yine gyanadi bat kuran chi kirin da gyagyo tos torshi tos chimba re taa dine durab chuksumbe godu baadu taa gyanala cha chimena tang sung gyarab chadi gore, kab didu pyota mikser javas gyar yomare. Durab, chusunbe gudu kabla ya, ani, da hor kuma ki, jik kasur Asia nangma dan, chima, sharmat khanda dusja, wangyu chepe kabla Genghis Khan ge, an dine, Genghis Khan ge, cawo, Kublai Khan ge, jikdung nige, tukju lola ya, hor kuma ki dusja, tensa sung, dine, pyota ya, dugun chukyo pabada ge, java dusja, chunde dusja, chabare, chuyundi, da chuyun sidu zambala, pyota ge, chunye la ya sokpo yana hor goma ki yondan na ya dendeji dewaji dosche chumbare. Ta dine chikdung nyegya dunju dunji lo la ya hor goma kublai khan ki kena wangyur che dine kena la la chik yon gerab se ya di dosche gozu barwa. Dine ta yon gerab dosso yon dosamba ane dugen chukyo pawa ki chik gebu ki ula dosche tishri kune na dosche dewaji chumba chik doscha di war. Ta dine kena na cha chumba yina Na chikdung nige dunju dunji ne chen yon gerab guzu dine chikdung sumgya ngabchung ngabchubu du pyo nangla ina padrugi. Na dugun chogya pagwa sagyegi duz che tensa sungya chidang. Ani chik dugun chogya pagwa ki sagyegi tensa kyu che pyo wangyu che che chumbra. Yine chikdung sumgya ngabchung ngabchil lola an duz che sagyegi wangyu che che duz che jub tibre. Dine da pyo rangla cha senpa ina dine sagya dine padru dan rimbun dan zangba dan dine dosin da kante purangi siwaan da chumbara dine gyanan chula cha shabu dine ta dine yon gyarab gu zudu chikdung sumgya dhugju ribgya padu yon gyarab du ta dine di qabla dine gyanan franzu yoshaya di kharishya gori sina jiga chikdung sumgya dhugju ribgya la gyanan ta min gyarab di gu zudu min gyarab sina gyan miri jigi ane kurangi gyabu ki siwaan sungaya di ta di gyanan chuni shidan shiame na Tadi gyamiri di la ya, gyana la ya, sokbyo wane rangze toba yinz dindi chi shide war. Da yine samlo ya abudangami na lo jura gong la, pyo la sokbyo ne jik rangze toba da jikzon cha di war. Tene ming gyarab gabla ya, pyo da mingse ki javas ki, shukchumbo ki chung yomar. Da jidang zegoy nambaya tohne javas yu mado, shenba javas ki yomar. Ming di da lo gyarab sums to uchi dindi chi nambare jikdong dhukye shibshu shibshi bado. Tene pyo la cha zunba yina kande parang shung di cha di war, jikdong dhukye shibshu shibshi. Tā dīdhū gāblā yā kianā nāngā shāsīn bāyī na tā yuān gārab dī mā jūg dī, mīng gārab jūg dī, tā dīne tā chīng gārab gūzū chāyā dī chīng sīlā bāyī na mañjū gī yū chī gī, anī kianā wāng yū chāyā chī dūs gūzū chī nī tā pio nāngā yā na kāndiā pūrāngā chā dī wārī gāb dīdhū zāmbā lā gāchō gūndiāng ngāba chīmbū chikdōng dhūgyā shib shēngī lā kāndiā pūrāng uñi tā chikdōng dhūgyā ngāb chūng wāñi ngā sūm lā gāchō gūndiāng ngāba chīmbū kianā bējīng lā pēy chī nī anī chīng gōmā dā dī wā dzū gāb dīdhū zāmbā kianā chīng gōmā gī gāwān gūndiāng ngāba chī ngāwaan dīmbē gyāgab jīgī uti lā yā cīnzhō gī tōne pēsū nēlēn shūyā dāng jāwa nā yā dīndē chūng yō rē dī dīnzhō gī pēy dī rāngzhēn zāngmē gyāgab jīmbē jī sēwū jī ngwān dā yōnggō rē sīm gu dō dīnē chīng gyārab dī dā tamā dūrab nīshū gī ngū dīyō bā dū dūs jī chūng jā dīnē bā dū pēy dī rāngzhēn zāngmē gyāgab jī dūs nē dīyā bā jī chūng rē sī dīndē jī lūgī dū jī jī shū bē nā lā
0: lā sē kam lā Ani tadi ji shuwa samso, ta nga ranzo gongsa cho, ani gongsa cho wala ri, nga ranzo pimi nabu zo, ani zinju la, ta nga zo danda dele pe di yorwa. Ani zinju la pep goya ki kumzin ta, ani di kante doji, ne dang cha yu nas, di go la dor zam shuru nas shwe.
2: Ta di gana nga zo samu tang bina, nyerab lugu ta la samu tang gu re, tingu to, bina cha sha bina, chikdong nga zo ge, gubgya nga zhunga nga zi, china nga bi tsi, nishza sum nyinga ya, chudun tun zin, chik. wāngshē gī tōne shāb nē sōng jē tā jidōng gu jā ngāb zhū ngāb shī ngā ngā lō lā gōngsā kiam gui chōng bachō kia nā pē rē tā nē shīng ngā zhū ngāb dūyō lō lā yā zū gyā gā lā pē nā yā rē dīndē gī nē dāng dā dhiyā gā yō rē dīnē ngāb zhū ngāb dūyō gī chīndā shī bē cē jīg lā tā nē rū gī gu mā nāb nā shīng chā chā gōngsā kiam gui chōng bachō lā sā lā dūs jē pē yōng dū anē jīg dīnē nē chā ngāb zhū ngāb gu bā dū 캐나다 님도야 신디 용에게 탈럼 나조지 템버레데레 대이네 캐나다 문에 즉 상린지에 매브제 사과도 지동 구경 업종하고 진도 준비 세 주인가 될래요 공사 겸고 좀 줘. 캐나 단다 하사르 여베기 캐나기 마가 먹을 칸래야 노가르 스무시갈래야 텐데슈 디에 공사 겸고 좀 줘래야 즉 도시기야지래야 구순 매와 대한 구순 집 이내게 즉 멘다다 송전 매부터는 배우 유스인데 송유자마 단 내주디 갈래림베 즉 하사르 여베 비밀 상마기도 세 구두 중 텐데슈도 다 구소래 년가 여베지 다 세윤도 좀 봐 비미 먹을 당랑게 토네 지금 시외 먹을 김변나야래 다니신 아니 지금 노블링가라 벌써 좀 보지 못해요 걔나 게마가라 마베로 시제 슈바 나야 된대게 숨부 좀브레 데네다 지금 국경업 중 고친다 숨베 세 중인인가 근데 꿀라 꿀상기 우티베 토네 비미 걔라 중요하지 간다 된대게 림베 두스제 좀브레 니주 간다 친다 지금 국경 업중 고친다 숨베 세 주드윤인가 될라야 쇼바델라야 니중 쿠페브기 토네 롱슈베가라야 페페브 도고랑 페스 송나야다 다니신 고스경고 좀 초기야 제게 모 센다지제 모균나인 가블레네 직제준 중요해 되내신게 견나기 초네다 버딜니 포란라도스제 유분 제제 좀바 디게디 겸는도 부제제다 구조는 년가 유두선에 아니 고스경고 좀 줘 지동국이야 뭐 좀 하고 진도순배 제 주드윙의 공무 주주 주배 돌아 견나라 도스 준주 폐고야 도스 소베도 니외게 토네 도스 폐브레 얘네 지동 국가 엄중하고 진도 준비 세 니슈 때 니외 폐세베 산에 벼랑게 산에라 얘네 때 니주 줘야라 견나기 즉 미스 타조나야레 라사레 누블링가레 짜부리레 세라 강지 토라 땀 멜교 폐마다 니주 도스 두자 준주선에 어느 곳에 좀 거 좀 줘 지동 국가 엄중하고 진도 준비 세 니스 준인가 현재 존나 폐 현재 존나야 벼슝 때 결주나와 인 세라나야다 아니 때 이내 때 벼슝 때 결주나와 인 세라나야다 아니 때 이내 때 벼슝 때 결주나와 인 세라나야다 아니 때 이내 때 벼슝 때 결주나와 인 세라나야다 아니 때 이내 때 벼슝 때 Tak ini, tak perang lah suje kena dan sendiri cek yang tak dia lewa memang sana, cinta sumber se sumber sosial ni kan, ni kena kagak lagi satu lah ya tujuh tu sih, penang beres konsa kiamu cuma cuma uti ber pemi, ni tiga lah tu sih, tujuh penang ya dan ni kagak nang ya, cik konsa kiamu cuma cuma ke uti ber ke pemi ke pemi ke ni tenun tabjun nang ya ke tu sih res cuci.
1: Ngapjung aku ni zonte ni per tak kagak tu sih ni. Taldegi ni tanju pimigi nedan ta ni mao pe khacho to di kandisik tsudula.
2: Tadi tanda tsamlo kinge bre kosa kemgu chumbu choki uti bege to ne ane tanda manzo de gyaga cha shabi na tanju tiktu tu siyo de bre manzo chala tsamwegi che manzo zingyong kasha yuwa bata jidul hanzo yuwa ba timlu wanzi yuwa ba kanda manzo chala tsamwegi kaba sumdengi tu siya shungji cha digi yuwa re. Tadi zawe ngamu yimi na 지그랑제 주야지 도시 용디고레 업중하고 절에 이내 지동고제 등주 등굴로라야 견나기 신지 단다디 땡셔오빙게 결루 구이정보 상황지면 결루 등주 된데 슈베 토네 먼저 지그랑제 멤베게 벽이 내든 토라야 두들기 남긴 돈에 타주 제초 레스제 두 수문에 제제 다 한다 베베기 우멜럼 기스주기 토네 견나미 무치두 계급이 좀식이 나로라야 비든 직간다 내제 러시아 랑교 주야기 딘데기 양 조직 조디 요레 다데찰레 임비네 다 공사 겸고 좀 좀마 우직 추진 인내기 우디레 다 이네 니도 찌로라야 공사 겸고 좀 좀초 체제의 폐하다 근데네 디디 컬런티스 선도름 체게 두세 우티나 디네 니도 주지로라야 아니 공사 겸고 좀 좀초 디유 차선 폐해야 돼 아니 단다 시술 로서 생기게 두스제 우체베기 가샤게 두스나 안다데 차라 이미나 안 시교 뱀츠리라게 두스 우체베기 뱀틱스 두스제 네디요레 더 마음바 차샤비네 더 베다 베게 까뇨디 세라야 베다 게나 태가 주명이 남네 두스 타주나야지 라시지 차디고레 더 이네 근데 베베 응외네 단다 우메랑 비토네 타 니스 롱메존다 다데 단다 게나기 장류연다 시주 내년기 시주 D 월에 내부지 마인바 타지게 타신디 제게 표론제 주야데 멤버진 간다 우멜럼 기마 우마 기나 기마랑라 슈제 간다 기나 멤버지도 기업기 좀신 나라 간다 대제 러시랑 교 주야디 도시 차디고레 아니 다데 차라 이미네 되게 재미게 돌아야 즉 비미 베베 문이네 즉 죽근의 근심버레디네 담 말레브지라야 기나기 구디 책송 된속이 삼려 나로야 구양기 시주 직 나가지 마도 뭐 손상 그 뒤에 나야 벽에 되면 제야라야 문제 적용을 벽이 나가면에 즉 견학이 차실로 문제 제고 그랬어. 딘데기 차기 문제 차기 되는 데서네 즉에 르규디 즉 대방기 즉 차디기 유디 좀 발라야 최선 된다. 먼저 그러면 쉬어나 신저제 비미 창맥이 수수기 결합 르규디 셰고하시라 내가 그랬어. 디마도 견학 쉬운게 프랑스기 셰당기 즉에 토네 베디 견학이 차시 능함은이 차시 임버지 간다 루규 교시 제되기 이드선바 먼저 중견는 부초기 루규 시험 관하데 지난 년가 레슨 버팅도 노
0: 라세 감라 아니다 탄다 디지 쇼 삼성 모란조 콘서콘데 쪽숨바 아니 베라 까딘 체줄 지다리 남스타 콘서콘데 쪽숨 거지 소로나 노
2: 너디 콘서 콘데 주숨 뭐 좀 차샤비 있나 개방 콘데 림주 나로네 다 직 베라야 신드네 까딘 첨부지 차디고래 김재 가르스나 경군의 주선바 전부 초기야 최조기 지게 제자 주분 멤버톤의 시기 토리네 간다 미경을 부채 지게 벽에 토라야 철에 할려면 나 유레스모도 변나 다든다 경군의 주주바 전부 다 지존 토네 경군의 주선바 전부 이내 전전 배워야 게 내던 지 중요로 와 변나 차샤비나 직동 국계 숨 시로라야 된다 인지기 벼라야 마레베 갑라 양 하스빈 엑스피디션 라살라 요메갈라야 개왕군이 주선 뭐 첨부초 뜻제 년열라 패고야 중부레 소불라 안디네 야 소불라야 슈다 마데베 제제 견나라 패야다 간다 연 치수 주 다살라 패 디네 양야 직동 국교 주 로라야 친 고마게 양 마두세 패윤 간다 별로 요메갈라야 개왕군이 주선 뭐 첨부초 중절라 뜻제 년열라 패고야 내당지 차브로 갑디디 좀 불라 개왕군이 주선 뭐 첨부초 아니 근데 조모 규제레 하나 갸가레 배유주 차산라 페나 페제다 베디 운에지 제류기 넘버지다 다 규주 렉주 당고야지 시버손다 지동고제 주숨로라야 중이 주숨 간다 별라 페제 공기다 렉주 규주 모지 당남버라 페나 차샤브 차 슈비나 베디 런징 기 계급 진배 세라나야다 단다 소부나 냠도 칭이 샤나야 되게디 시라기 럭침부도 세 넘버라 디시 송기 단다 베발라야 저 간다 롭종지 슈지 냥가지 인도 세제 내 간다 랍저 주나야레 베베 롭주 지게 가라야 지게 롭종지도 당나야 당 별라야 규주 기체도다 규주 지 년도비 직도레 다니신 치 숨겨브레 다니신 나로라 롭저 주야레 딘데게 간다 규주 먹으지 개원군의 주숨바 구도네 또 세탄 넘버 다 임비네 다 말레버지라야 개원군의 주숨바게 직 시번은 신지제 다 급 디디 좀바기 우진 넘바기 냠루 야보 마주마 손자 엔 베디 경원군의 주선바 타마 두세 구셰비 갑라 예네야 두밤다 타지 주제시담 손나야디 데 디나 슈지 세우라 게세다데 레네 넘바 투게 간다 야보다 정두디고 마제비이나 마오바 베디 직 간이 첨부지나 롱야기마다 다데 주제시담나 숨바데 무예니 주두세 차데버지

0: 야 탑럼 냐지디 캐나다기 냠도 계제 셴마도 셴메바 인디 딘데랑 다데기 네다레 마온발이 이네 비미 듄규디 나 고스 겸구심 보스냐 나시레 먼저지 니메 팅베 원이 안다 샤 용그레스 비베기 딘듄디 템바 딘도 용아디 딘데라 용그레스 뭐 팅도 라오
1: 다른게 간누 레딤게 존지 난킨 쪼부디 쿠샤 롭산 남게 라다 챤지와 구모 체디양 쯔다 니에 레로 쳬완 켄질라 니 싱긴 넘버 쪼앙 쯔 레딤 셈바 투지체 콘르틀레